0: 마요.
1: 신성 트와로 고무고카 오자 카카사 완자우로.
0: 하, 오케이 돼.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? 마음이 사세나 돼. 오바트를 루기인데 어떻게 안 몰라 루티야?